0: 차영이 소대용 고기성 럭시 광이 거의 아주 아무로 돌고 만져도 거의 되기는 강화해선
1: 소배이 자네 뭘 못하는 거야 리가르선 소배이 너자니
0: 아우 택티 마이고 보거로만 가라 까도 바로 가라 부럭부럭 흐리네도 얼른 깨고 본 보존 깨도 보거로 보존 Bagar bhoj manjan manne.
1: Jani.
0: Roxy man cookies to get a candy.
2: Hey, TikTok ay man dekhe ra, Facebook ay man lekhe ra, gare ko ni piya. Khatam bhara le ra, aunda ta bono nula, aunda nga recha jabo yoda chiya. Gare dekhi tulesi ma lagi socho, khiya ka ho. Bihan belka hotel ba.